나로 이것만 말해. 나로 왜 뚜에리, 나로 왜 눈요리, 나로 왜 떠나더니 에요. 왜 떠나서 타운다라고 뺏긴 차. 성지 땅에, 성지 떠나네, 성지 땅 가자네. 내 미안해 나래 가. 나를 뛰어내 뛰어 팝이 무지하네. 나를 그저 애착이 채탄해. 나를 시세 두두 섭정 하자. 나를 엄마한테 대고 가자. 나를 그저 너무 안 피우고. 싫어봐.

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